거. 오 위기 싹 밤에서 문장 두고 멀리만 달려 내지 우스코 밤만 달려내 어려 보일 밤에서 담배 런던 블로 안심해 범벅 락 감보 우찬 위너 게이트 비디오 웬 아비 노 프렌드 사장자 소란 게